0: Kamu lagi dengerin Radio Anak Muda nomor 1 di Batam.
1: Yeah, 네 앞에 내려와 yeah. 기꺼이 받을 crown 나 왜 back and touching down yeah. It's the king of yeah. the